0: une pièce de théâtre, un film, un livre, un spectacle de danse. Retrouvez le coup de cœur de Sarah tout au long de la semaine, du lundi au samedi. Horaire de la chronique de Sarah à retrouver sur le site radioradio-toulouse.net.
1: Annyeonghaseyo. 프랑스 툴루즈에서 한국 음식점 요리를 하고 있는 요입니다. 라디오 점찍고 아니 라디오 줄긋고 점 네트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